0: 봐봐.
1: 사바꾼 좋은데요.
0: 사칭이 열번 대시대 다르다 봐도야. 소바라 고샤 카피대 워케대 두제 파세.
1: 올라드비 하토 निकली गई है कोई ना दर्द बंडाउंदा
0: साचा